0: 아, 야농 잉오리 하나 안기몽 때나 나와나이고.
1: 마기스토리야다 봐. 랄라키 살라라키.
0: 응. 수쿠나기 몽신울티한 저 말이 보이라비레스.
1: 나와 시티 타로라이다. 나마실랭코. 나 마이나 사이란 까 파파미나트.
0: 마오바.
1: 온사이나 히타보니야. 나는 칼릿 마사쿠노시앙 나하나우 후만 사파카하나우 사브니야 야 잉그라샤. 파.
0: 에이. 쭈마리 보이나비레스. 릴락스랑. 아탓 개강 마사윤. 아판 수토나다 무팔랑. 보라네 고기히모 니몽 소스펙.
1: 파미나트.
0: 이허 아저마리. 잉오나 발랑기어디 아이코니 아나 카다우탄 사이몬 팍도.
1: 파. 군 마이나 사이란 카. 팔리훅 솔티히코. 카이 라비하나 아크 기바팅 카발라카 크로니 크리샤.
0: 왜 솔티하디가. 와이 다우탕 마히타부 니롤라이다. 어. 니 아파살라테라 앙 마가 딜리가도. 수기 페이가이온 가 비즈니스 사밋. 혹시 아톤 니롤라이다 바스콘? 리겔 카운슬 사 피피라 케 마가 리구시안테. 옥토아 가론시아 우반 니라.
2: Ako si Catherine Sincon, 40 years old. Sa buntag, usa ko ka full-time employee. Sa gabi, full-time nanay ug asawa na ko. Walay pahulay ang mga asama nitong ilaw ng tahanan. Maokinahanglan ako og suporta, dili lang para sa resistensya, pati na para sa tibuok lawas, para sa trabaho og familia. Kauban ako ang Centrum Advance. Ang Centrum Advance, kompleto from A to Zinc. Kauban sa saktong kaon og exercise. Nagatabang kini nako, mamahimong andam. Unsa man ang kinahanglan atubangon sa kada adlaw. Sa trabaho man o pag-atiman sa pamilya. Ako si Catherine, inahan, asawa og empleyado. Adlaw-adlaw gainom ko og Centrum Advance.
3: Multivitamins plus minerals is the generic name of Centrum Advance. If symptoms persist, consult your doctor.